똑같아. 항상 있어 trap, 상상 있어 trap. 실현시킬 수 있는지 제발 말해줘 단번에 brother. 허세 있어 trap, 너의 어제 있어 trap. 실수했다면 네가면 제발 벗어줘.